도우릉 바이다. 하이르 할음징 아자 호이라든 나스틸링 위치르간에 토빈 나스테 주듯 예빙 호프츠 하늘 암보다 이티신 나가 지르 엠들링 어 도스이 후르거지 나스테 초딩 우드르 토트메 엠들링 허르크적 우는 후 바틀지 우는 바따 하이르 할음징 나스테 초딩 드르크 후르거 Сайн дури үйлчлэгчид бас уран сайхны тоглолтыг нарийн амбай найруулан бүлтгэж настай чуудад гоёд